0: 우리의 수집의 방.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우리의 나마스카르 비와 데비안 반스.
1: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